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영국 BBC 등은 조사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러시아군 사망자가 22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아 5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 러시아의 독립매체 메디아조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을 시작한 2022년 2월 이후 유족들이 SNS 등에서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러시아군 사망자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일 보도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2만 6,05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실제 사망자는 더 많아 34만 명에서 5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 죽은 군인들의 상당수는 무인 항공기 공격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공표한 조사 결과도 보도해 재작년에서 작년 사이에 러시아에 파병돼 사망한 북조선군은 북조선에 건설된 기념비의 위성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집계한 결과 2,304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향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취재에서 이란과의 양해각서 서명이 이르면 이번 주 주말이나 15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2일 오후 기자단에게 양해각서 서명 전망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며칠 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신의 정도를 나타낸다면 80%나 85%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매체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르면 14일에 서명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국영 매체에 따르면 12일 밤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많은 문제에 대해 합의에 달했으며 내부 검토의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이 결론에 다다를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는 12일 밤 SNS에 평화 합의의 최종 문서가 마련돼 파키스탄은 양측과 긴밀하게 연대하며 다음 단계를 최종 조정 중이라고 올렸습니다.
0: 모태기 외상은 일본을 방문한 태국의 시하삭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태국의 시하삭 외무장관의 회담은 12일 오후 외무성에서 열렸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 각국의 자립성과 강인성 강화에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말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하삭 외무장관은 앞서 다카이치 수상이 표명한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틀인 파워 아시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조선 대응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대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도도부현이 외국인 인력 수용 사업 등에 임하고 있어 그 예산은 전국에서 적어도 55억 엔에 이르는 것이 NHK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인력 부족이 원인인 도산이 441건 있었다는 민간조사 결과도 있는 가운데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 사이에서 인력 확보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NHK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든 도도부현이 외국인 인력의 수용 사업이나 생활 지원 등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의 예산은 전국에서 적어도 55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도부현별로 살펴보면 가장 금액이 많은 곳은 도쿄도로 약 8억 1천만 엔, 미에현이 약 5억 엔, 에히메현이 약 2억 6천만 엔, 이바라키현이 약 2억 2천만 엔 등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취업 설명회나 매칭 이벤트 개최, 일본어 교육 비용의 지원금이나 가전 구입 비용 외에 장래 취업에 연결하고자 유학생에게 학비 보조를 실시하는 지자체 등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정책에 능통한 일본 종합연구소의 이노우에 하지메 주임 연구원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개호나 농업 등에서 외국인 인력은 빠뜨릴 수 없다. 생활환경이나 임금 조건 등으로 인해 도시로 유출돼 버리는 경향도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예산이나 제도 면에서 지자체를 서포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분장한 동영상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지적 재산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외교 경로를 통해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자신이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캐릭터로 분장한 동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적재산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은 12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적기관이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권리자의 의도와 다른 형태로 사용됨으로써 작품의 이미지가 훼손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측의 생각을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저작권이 제대로 다루어지도록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포함해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을 것과 게시물이 2차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여자 화장실 대기줄 개선 등을 위해 국토교통성은 12일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첫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 시간도 평등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남녀 화장실 이용자 수가 거의 같은 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여성용 변기 수는 남성용 대소 변기를 합한 개수 이상으로 합니다. 대기줄 개선을 위해서 변기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공간과 예산의 제약 등으로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사람이 적은 화장실로 유도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순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나 지자체 등에 주지할 방침입니다.
0: 전일본 공수와 일본 항공은 국제선 운임에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를 7월 발권분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유류 할증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분에 적용되는데 일본인의 해외여행이나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 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0: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